0: 뭐 당하다네. 뭐가 거기 아주 그 야를 맡아라. 이까 제파이. 고테라 다와야. 고테라 이거 뭐 하래 뭐야 이마 카푸아 이런 거 오빠는 거. 아 타파이 테란 다와야. 와라 고테란 다와야. 간호이라 고고데 갈리는 타마타. 고테란 다와야 코로치아네 테니라. 갈리는 테 모이 e tuana kero ni te kōpua e ki ana te taumata re re muari o te rata awae ki te kōkua.
1: Nō reira ka mututurai kone a tātou kōrero mō tēnei wā ngā mihira kia koe e koro e eruera mueni I whakamārama ki tō iwi. Nō reira koutou e whakaromaina I o tātou maraimaha hei konā rā mō tēnei wā.